0: 엄마야 마이 바보 너가 그래 탕의 망을 나도 마야 나 나도
1: 아쉽 겨라 마야 록스미 대본만이 그런 거 자도 니를 점크나로 자카 아까 슈완이 아굴 떠라 어머니 러기너 디니니 허니 꼭 부럽반다 어른 오빠께 저도 너 허락함